0: 뻗은 댕기.
1: 뭐 쓰러 댕기나? 어? 두루난 되네. 또 가야 하러 구와.
2: 난 많이 우와 바람 기도 시야.
1: 딱 뛰어와 니 뭐냐 니다 데이.
2: 아, 예. 아, 예라. 딱 뛰는 다르 시투 벌리야 데.
1: 이쪽은 나 다르 뛰댕기.
3: 요런 건데 이쪽은요.
1: 아, 요라. 나 다르 바탕, 바탕. 까빠.